내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체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0: 보니지 예마 조사여보 다기 꿈에꿔에 다시 뒤바가보 늙은 말에 가소 나도 썸마이나 미래 그래 드죠 드죠 드죠
1: 다음 고원 깊은 곳의 사랑
2: 샤슈 리위지 가시 다와샤소 마키 아미샤리 예라 코르코르 시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여기서 우리 민족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네, 우리 노래 너와 나의 연변 들으시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0: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0: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2: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자흐족의 노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리사라 지라시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공 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저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소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역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관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의 600여 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저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려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오소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0: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의 보고에서 막소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배시키고 우수한 중화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적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금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수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계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수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수주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수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수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히 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수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수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종화전통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하였기 때문에 막수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수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증과 결부시켜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수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이념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과 관련되면서는 초나위공, 민위방본, 위정이덕 등 전통적인 지국 이념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유헌, 선현연웅, 정기수신, 이덕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문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만방, 간신수모, 진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선이 증명하다시피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수주의이고 21세기 막수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면서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임무는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기랍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입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반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스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무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소극장에 들어가 몰입형 공연을 관람하며 여가를 즐기고 또는 전통 찻집에 앉아 옛 북경의 정겨운 일상 정취를 차분히 음미하기도 합니다. 북경의 다채로운 문화 분위기가 가을 정취와 함께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극장과 소극장, 실경 공연, 몰입형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깊이 융합되면서 공연 시장은 공연 관람에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상해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 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호 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 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 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 예술 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년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대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루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양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홍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 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뇌전

적애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로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로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로몽을 떠올리고 홍로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로금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젯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그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넓은 과수원에는 감귤과 대추, 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한 돌다리로 연결된 두 호수는 그 곁에 넓은 습지와 비경을 이룹니다.
맑은 호수와 그 호수에서 자라는 무공해 수초를 먹으며 자란 오리 또한 가가촌의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 밖에 볏짚과 산나물,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자란 가가촌의 황소는 고기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고품과 현대적 감각으로 어우러진 평려 고성의 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평려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려 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려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려 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 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요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요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추광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요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요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요국제사진전과 평요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요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요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행사를 통해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더욱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봉은 금속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봉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퇴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봉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상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토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준봉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봉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봉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경, 엑스선 탐상, 이온 사진 등의 장비로 대가면에 대한 종합 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작업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가면은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봉은 천여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륜과 문양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봉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천여점의 국보급 고척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수기가 중화민공화국 장군 77주년 경축 초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에서 혁신적 소비 성명과 경영 형태로 련우 시장에 새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1: 국경 련우 전날 고속도로 충전량이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0: 삼엽 수운이 새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석이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종료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거대한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은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지속적으로 분투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올 들어 전 당과 전국 각계는 적극적인 진취심과 본토 정신으로 15석은의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며 재분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극복하며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한편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실현하면서 강대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종족 기조를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동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 질적 개선의 발전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개선하며 전년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고 15차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강서성 길안시 길조군은 새로 건설한 대중행복의 집 편민봉사진지를 사용에 투입했습니다. 길조구 신시대 문명실천원 개천몽실은 정소기가 민생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다며 대중행복의 집을 건설한 목적은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봉사단점을 보완하고 편민봉사 장면을 풍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해민 봉사를 적극 보급해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례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임장 당지부 서기 장청우는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장청은 당지부 서기는 마가하림군은 장강지류인 대도하의 발원주의자 삼강원의 중요한 수건 함양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층에는 삼림보호원으로서 정석의 연설 정신을 순찰 보호에 관찰하며 고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터를 고수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산림을 살피고 더 높은 책임감으로 록색을 수호하면서 삼강원의 산이 더 부르르고 물이 더 맑도록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서북공업대학 응고기술전국중점실험실의 과학연구실은 국가급 중대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공략전에 돌입했습니다. 실험실 조우범 부주임은 과학연구 종사자로서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착안해 핵심 기술 공략을 전개하며 신심을 굳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본토 목표를 향해 나아가린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강인이 향강을 다스리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찰하고 향강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용납되고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지지하며 향강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요지하린다고 표했습니다.

0: 그리고 양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양 간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국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향항 각계는 기회를 다잡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통해 국내외 련통의 뇌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년 전망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용납하고 이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문 특별행정국 립법회 의원이며 오문 여성연합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용은 습금형 주석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를 견제하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과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는 오문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려기용은 애국자가 오문을 다스리는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고 사회 각계와 함께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실제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재상은 습금평 총서기는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량안의 평화 발전을 힘다해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청년 교류를 통해 량안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소비 신경영 형태와 신장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채로운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기획 출시하여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의 한 디지털 가전제품 전문 상업 복합시설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제품에 최대 500원, 일부 가전제품에도 최대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시는 8천만 원 이상의 소비권을 발행하여 국가보조금 범위밖의 일부 제품도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고 일부로인 친화형 제품도 신구교체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류 씨는 생활 개선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래된 방과 용품들을 모두 새 것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시 상무국 왕아강 부국장은 국경절 기간 천진시는 서비스 소비 시즌, 갈맞이 쇼핑 축제, 야간 축제 등 다양한 소비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플랫폼 혜택, 기업 민생 혜택이 연계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선발 경제와 야간 경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내몽골의 여러 맹시에서는 자동차, 외식, 백화점 등 소비 분야를 포괄하는 민생 혜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 매장에는 차량을 구경하고 시승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 상무국 전야 부국장은 올해 홍산구에서 총 17개 브랜드 첫 매장을 유치하면서 첫 매장 플러스 상권 융합 유치형 체험 소비 경영 형태가 연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기적인 주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한 매장이 입점하면 링근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복근성 각지에서는 호텔과 민박 예약이 활기를 띠고 맞춤형 여행 수요가 높아졌으며 일련의 소비 촉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주시 상무국은 가을과 겨울 숙박 소비권 발행 활동을 시작했고 8천만 원 이상의 소비 촉진 자금이 다양한 소비 장면을 포괄하여 시장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산과 바다, 온천 자원을 활용해 현재서는 국경절 해변 가족 축제 결을 주제 행사를 정성껏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휴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총괄 은문평 씨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독특한 해변 해수 온천을 몰입감 있게 즐기며 산과 바다 사이에서 여유롭고 알찬 국경절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국가에너지국이 이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전날 전국 고속도로 충전량이 2,800만 킬로와트시를 넘어 지난해 국경절 연휴 전날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공효율 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오늘부터 각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 도로 교통량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집중 이동으로 인한 단기류동 인구 급증에 대응하여 각지 고속도로 운영 측은 최대 수요 대응 공급 계획을 가동해 휴게소의 충전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많은 차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경 차주 리 씨는 10월 1일 차를 운전해 하남성 락양으로 향하던 중 저녁 7시경에 하북 백향 휴게소에 도착해 차량 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앱을 통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충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리 씨는 차가 너무 많았고 현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곧 충전이 끝날 것이라는 충전시설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바로 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신에너지 차량 충전 고봉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차량 연결망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분석하고 주요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설비와 고출력 급속 충전기를 추가 투입하면서 집중 충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교통투자서비스 구역 관리요한회사 왕옥산 휴게소의 작년 경리에 따르면 대략적인 집계로 2일에는 약 500대, 1일에는 700대 이상의 충전 차량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충전 1일 점유율은 89.27%에 달했고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22시간 동안 장비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건성 고속에너지발전요한회사 왕효희 운영책임자는 명절 전에 이미 일부 고정 충전기 설치를 끝내고 이동식 충전차 18대를 배치했지만 객관적 조건 제한으로 일부 명절 인기 주차 구역에는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왕효희는 이동식 충전 설비는 휴게소 실시간 충전 상황, 과거 경험, 대형 서비스 구역의 충전 설비 재고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장상 연구원은 하드웨어 확충과 정책 보조금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화된 배차를 통해 충전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상 연구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24시간 동안 충전기에 몇 대 차량이 충전할지 예측하여 차주가 미리 확인하고 충전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줄을 선 차량들을 충전 부하가 낮은 휴게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1: 2013년 10월 3일 중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13년 동안 크레인이 오르내리며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부두에서 배에 실려 해상 항로를 떠나서 모남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천연을 이어서 전해진 비단의 길 정신은 가시적이고 체감시 가능한 실천으로 구현되면서 문명 교류의 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파 주산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중요한 길목입니다. 1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영파 주산항 전산항 구역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반 축사글 반장은 크레인의 키가 계속 자라나면서 점점 더 큰 선박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천산항에는 2만 4천 표준 컨테이너급 초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대형 선박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박들입니다. 축사글 반장은 천산항구에는 현재 56개 국제 항로가 있으며 여기는 동남아를 연결하는 근해 항로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원양 간선 항로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축사글 반장은 영파 주산항의 작업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항로가 꾸준히 대외로 확장되면서 각지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림차 방항은 타이의 제조업이 집중된 동부 경제 회랑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핵심 물류 중추이기도 합니다. 현재 3기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파타라 퐁시는 림차 방향 3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이츠 프로젝트 공장사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파타라퐁 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항만 기반 시설과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이가 중국, 나아가 세계 지상과 연결되고 산업 발전과 현지 고용 촉진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파타라퐁 씨는 시공 조류를 주로 맡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현지 노동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타라퐁 씨는 작업 과정에서 시공 기술과 공정 관리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21세기 해상비단의 길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는 중국 유럽 6회 고속 노선 열차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의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로서 피레우스 항은 협력을 통한 개소를 거쳐 현재 지중해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레우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엘레니 씨는 그리스의 한 해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서 이곳의 눈부신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엘레니 씨는 항구 전체 환경이 더 현대적이고 권리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며 기반시설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발전 활력이 넘친다고 소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레우스는 서로 다른 문명이 교류하는 중추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리스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업적 차원의 연계를 넘어 해양 문화, 역사 지식, 인문 교류의 교차점이 될 전망입니다. 항구의 분주한 운영, 해외 프로젝트의 착실한 성과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 건설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발달경제체연구실 부주임이며 부연구원인 리보기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의 가치가 현재 국제 환경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기 연구원은 먼저 통로 다변화의 가치를 손꼽았습니다.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은 관련 국가들이 단일 통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통로 다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들의 립지적 우세를 발전 동력으로 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발전지향적인 국제 공동 제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업도 크게 추진하면서 인문, 교육, 관광 교류를 통해서 관련 국가들의 민심 소통과 왕래를 훌륭하게 실현했습니다. 과거 정화의 서양 원정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초대형 선박들이 세계 각 대양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화협력, 개방포용의 해양정신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 위에서 중국은 각측 동반자들과 손잡고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협력 항로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0: 15척에는 전망계획 기간 착공하는 국가중대 대표 공정인 삼엽수원 신통로 공정은 삼엽공정에 이어 장강벌류에서 수리, 항운, 생태 등 기능을 아우르는 최대 종합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완공되면 장강 황금수로의 항운 효율이 크게 향상할 전망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삼엽수원 신통로 개척편을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 허북성 의창시 삼엽중초 신통로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폭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공준비시험 공정인 삼엽중초 신통로 선행 굴진구역이 모든 폭파와 굴진 작업을 끝냈습니다. 삼엽중초 신통로 공정관리부 고급공정사 양소령은 삼엽순 신통로 본체 공정이 한 차례 시험이라면 선행 굴진구역은 시험 전 치르는 모의 시험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선행 굴진 구역은 전력 설비 이전과 개설을 위해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폭파와 굴진 작업에 필요한 시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 중추 신통로와 갈주댐 항운 능력 확장 공정을 포괄합니다. 공사 현장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이 많지만 스마트 관리 플랫폼과 복도 위성 항법에 기반한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 시공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소룡에 따르면 현재 시공 범위가 넓어 여전히 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원 위치 추적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 과정의 품질 관리와 실험 검측을 정보화 방식으로 조례하고 품질 추적도 가능합니다. 삼엽손 신통로가 완공되면 삼엽 종주의 량방

0: 향통과 능력이 3억 3,600만 톤, 갈주댐 중추의 연간 양방향 통과 능력은 3억 6천만 톤에 달해 만톤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합니다. 수리부 삼역공정관리사 사장 장총룡은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과 승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강 경제벨트 연선의 지역 간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내외 개방 협력에 편리한 항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0월 1일 국경 연휴 첫날 전국 철도 여객 발송량은 연인수로 2,500만 명을 초과하고 단일 여객 발송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우리나라 첫 100메가와트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인 중국 화전 신강 모래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10월 2일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접속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2억 도, 절약하는 석탄은 5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7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제로탄소, 고효율, 경제적 대용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의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1: 청도 교주만 제2터널 서비스선이 10월 1일 굴진 작업을 마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도로 터널의 굴진 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세계 터널 대회에서 글로벌 터널과 지하 공정 영역의 50개 대표적 프로젝트로 인정받는 교수만 제2터널은 청도의 주요 도시 구역과 서해안 신구, 황도 사이의 해상 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청도 황도 동일 생활권 그리고 환 교수만 일체화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10월 2일 전한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무력 통제구에 94차례 공습을 가했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9월 3일 사태가 격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350차례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물결, 글로벌 난방 현대화의 기회와 도전을 다룬 2026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이 9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00여 명이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글로벌 난방기 현대화는 발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였다며 인공지능에 능하고 내생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견지하며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 기회를 다잡고 인공지능 분야의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새로운 실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전 총리 에샴 샤라프는 론단 축사에서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은 자원, 인프라, 전문 인력 등 면의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연산력과 지식에 대한 글로벌 난방의 외부 이전을 심화시켜 새로운 남북 격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기구의 협력과 합동 강습을 추진하며 현지 언어의 인공지능 응용을 개발하고 책임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공동 구축할 것을 글로벌 난방의 현대화 요구합니다. 글로벌 난방의 중요 관심사는 기술 확보와 사용 가능해서 기술을 자체 발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로 옮겨졌습니다. 복단대학 부교장 진지민은 이러한 수요는 중국과 글로벌 난방 국가가 인공지능 협력을 심하는 데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사무위원회 주임 이자트 사드는 중국이 글로벌 난방 국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중국의 경험을 글로벌 난방 국가의 발전 수요 우선 사항과 더 잘 결합시키는 데 유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0: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이미 중국의 관련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지 국민들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능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자 평행 론단에서 글로벌 문명 연구원 원장 양백강은 과학 기술 발전과 문명 대화의 심층적 융합은 신시대 인공지능이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 과학 기술의 물결을 포용하는 현대화의 새로운 경로를 글로벌 남방 국가에 제공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상해 글로벌 관리 지역 국가별 연구원 집행원장 양상은 중국과 아랍 국가 간 인공지능 협력은 기술 협력에서 문명 공동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규칙이 쌍방의 전통 윤리 자원을 더 많이 구현하고 협력을 통해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글로벌 남방의 구체적 응용 장면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재해 감축 연구센터는 복단대학과 합작해 지능광전 원격 감지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재해 관측 조기 경보 과학 연구 플랫폼을 공동 건설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재해 방지와 피해 감축 수요를 위해서 기여했습니다. 아프리카 재해 감축 연구센터 주임 무함마드 자브리는 오픈소스의 보편적 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대형 모델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한 기술 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민간상회 국제교류부 집행주임 조셉 멘도는 중국 농촌을 탐방하는 과정에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국 간 인공지능 협력에서 농업,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등 분야가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단 기간 남방 굴기 글로벌 남방 현대화 학술 연구 지도와 2026 글로벌 남방 현대화 연구 10대 인기 키워드를 발표하고 글로벌 남방 청년설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론단을 전후해 1년에 청년 교류와 싱크탱크 연구 토론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남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0: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리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조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조항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조항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에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주왕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 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주왕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기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가랑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위원회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 문명 판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합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합회 수다팀은 연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러 민족 이민은 한 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준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준갈기는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해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남맹 울란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엄숙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어는 194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내몽골 인민대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중국 공산당이 이끈 첫 번째 성급 민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초원이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초원 사람들의 좋은 날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은 초원 인민들의 기꺼운 심정을 부각한 동반 드라마 5.1 대회가 상연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 연구학습 우수 관광 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의 방위부관장은 우리는 붉은 독서회, 종이 오리기, 문예 공연 등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년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의 정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몽골 사범대학 제2부속학교인 흑호트시 제30중학교에서 조직한 경전 낭독 경책에 참가한 이아디아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흑호트시 제30중학교의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건,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아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내몽골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카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 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카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카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카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카나다 하원의원이며 카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은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전형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카나다 역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카나다 앨버타 대학교 중국 아카데미는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카나다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가 투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카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카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에너지 및 광물, 농업 및 농식품, 임산물,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수십 개 산업을 포괄하며 소수의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기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상공계의 대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캐나다 상계 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향후 2년간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의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캐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기업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대중국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심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은 결코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욕만 그림자처럼 잊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에 발목이 잡힌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영호 작사, 최룡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화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화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총서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유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화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모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장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봉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종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 숨겨진 과학, 천연 방부제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과 곰팡이, 효모 같은 미생물이 번식해 쉽게 상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음식 속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냄새와 색깔이 변하고 유해한 독소까지 만들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라고 하면 인공황물질만 떠올리지만 자연 속에서도 음식을 보호하는 천연 방부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과일, 차, 식초, 계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연 방부제는 어떤 원리로 미생물의 성장을 막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줄까요? 대표적인 천연 방부제로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의 구연산, 녹차 속 카테킨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려면 중성에 가까운 pH 환경과 적당한 수분,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천연 방부제는 음식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꾸어 세균과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산성 환경은 미생물의 세포벽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통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미생물은 세포 안의 단백질과 효소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산성 조건이 되면 이 중요한 물질들이 변성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연산은 레몬, 귤, 자몽, 라임 등 감귤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음식의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속 이온과 단단히 결합하는 킬레이트 작용도 합니다. 과일이 공기와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과일속 효소와 산소의 반응 때문인데 구연산은 이 반응을 늦춰 과일의 선명한 색깔과 상큼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잼, 과일 음료, 통조림 과자, 젤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역할도 겸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인체 대사 과정에서 자연

가사에 많이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트 성분은 여러 요해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 현대식품 산업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도 수천 년 동안 쓰인 천연 방부제입니다. 아세트산은 강한 산성 성질로 미생물의 세포 단백질을 변성시켜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아찌, 초조림 채소는 식초의 보존 효과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채소를 식초에 담가두면 오랫동안 모르거나 상하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계피의 신남 알레이드 역시 뛰어난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마늘을 자르면 세포 속 효소가 반응해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은 각종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옛날 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넣는 것도 맛을 내는 것 외에 미생물의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계피 속 신남 알레히드는 곰팡이 억제 효과가 좋아 빵이나 과자에 향신료를 넣으면서 동시에 보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방부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음식 본연의 맛을 망치고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방부제에 비해 항균 효과가 약하고 pH, 온도, 수분 함량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알칼리 환경에서는 항균 능력이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음식의 종류와 보관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염장, 식초에 담그는 초조림, 햇볕에 말리는 건조, 추운 곳에 두는 냉장 같은 전통 보존법에도 자연 속 물질의 화학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런 천연 성분의 작용 원리를 더 정확히 밝혀내고 안전한 식품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연 물질의 장점을 살리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알게 되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은 인류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경험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첨가물을 피하고 적절한 양과 조건을 지키는 규령입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고 인공 첨가물이라도 규정된 양 안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음식 속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화학 원리가 숨어 있으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성곤 씨의 사촌 큰 형님, 내 인생의 본보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바이오의 이끼를 덮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을 준다지만 사촌 큰 형님의 형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세월이 갈수록 내 생활에 더 크게 부각된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의지해 살아오던 사촌 큰 형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온 25년 세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속에 산처럼 쌓여만 간다. 지난 세기 60년대 나라 살림이 가장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이었다. 큰 사촌 형님도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부모님들은 새벽달을 이고 일밭에 나갔다가 저녁 해를 지고 돌아오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초롱초롱한 여섯 자식들을 먹여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일찍부터 형님은 지식이 출세의 유일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학교를 졸업하자 바람으로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촌 큰 형님은 어려서부터 말문이 무겁고 부지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가타 부타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성품이었다. 언제나 행동이 말보다 앞섰던 사촌 큰 형님은 25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도 집채일을 몸을 내던지고 잘해서 현 사회주의 건설 청년 모범으로 뽑혀 붉은 꽃을 달았다고 아버지께서는 늘 형님 자랑을 하셨다. 1977년 7월 내가 고중을 졸업하고 농촌에 돌아와 농업 생산 노동에 참가할 때 형님은 이미 10여 년의 생산대 대장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로농이었고 농촌에서는 둘도 없는 우수하고 세련된 촌 간부였다. 그때 농촌 생산대에서는 대장을 1년에 한 번씩 갈아대는 돌개식 대장 바람이 불었다. 소대의 중장년들 중 대장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했다. 그때 우리 동네는 6개 소대, 180여 세대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대가 제일 잘 살았다. 연말 결산으로 수입 분배를 할 때면 다른 생산대에서는 한 공에 40에서 50전이라 해도 우리 소대에서는 7에서 80전씩 받았다. 비록 많이 공부를 못한 형님이었지만 다년간의 농산일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총화하면서 쌓은 지혜였다. 계획경제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도 해마다 상급에서 배치하는 수완전 파종 면적을 보장하는 한편 입담배 같은 경제작물 면적은 밭을 일구어 늘렸고 소대에서 두부빵도 꾸리고 그 비지로 사료를 삼아 양돈장도 꾸렸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간 시간을 보냈으나 우리 소대에서는 당지의 석탄 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이용해 수직 탄갱을 내리고 석탄을 캐내 이듬해 입담배를 말리는 곤조실 땔감을 해결했다.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면 림장 지도 일꾼들을 찾아다니며 보업거리를 마련해 겨우내 종장년들이 산판에서 일거리를 맡아 품삯을 벌어들이게 했다. 그리고 경운기 고무바퀴 수레도 마련하고 온 동네에서 처음으로 400여 평이 넘는 벽돌기와 소사양실도 지었다. 10여 년 생산대 대장으로 일하던 사촌 큰 형님은 후에 영광스럽게 입당도 하고 촌 주임으로도 발탁되었다. 그는
농사만 지어서는 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지 자연자원의 우세를 이용해 다종 경영에 뿌리를 박고 촌집 채소, 모기 버섯장, 록장, 목장, 약 재배장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석탄 자원이 풍부한 현지 우세로 탄광을 꾸렸으며 그 석탄으로 벽돌 공장도 세웠다. 하여 향내에서 일찍 동방홍 뜨락도로와 고무바퀴 뜨락도로도 갖춰 온갖 부업에 나섰다. 1980년에는 조리 크고 작은 골짜기 50여 곳에 소토류실을 맡고자 현수리국 기술원들의 지도 아래 사원들을 이끌고 보드를 비워다 골짜기에 작은 댐을 만들어 장마철이나 우기가 많은 해에 밭을 홈으로 가던 홍수를 잘 다스렸다. 하여 우리 촌은 현과주의 선진 생산대로 사촌 큰 형님은 조수리 계통의 선진 삼일꾼으로 표창받았다. 집채일에서도 늘 앞장섰던 사촌 큰 형님은 가문에서도 둘도 없는 믿음직한 년장자이고 버팀목이었다. 형님 밑으로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형님 손끝에서 시집 장가를 갔으며 자식 넷도 모두 성년으로 잘 키워냈다. 그때 그 세월 형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형편에서도 부모에 대해 원망 한마디 없었고 자신이 맏아들로 태어남을 숙명으로 여겼고 응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가타부타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 나의 큰 사촌 형님은 재집일도 무겁고 번거로운데 사촌들의 크고 작은 궂은일에도 늘 재집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때 우리는 이웃으로 살면서 설명절이나 잔치, 궂은일이면 모두 함께 보냈고 정말 대가족이었다. 그래도 사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다. 아버지는 늘 시름시름 만성병으로 앓으셨는데 젊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1년 사시절 아름장만 하셨다. 우리 용남에도 큰 누님이 일찍 시집을 가고 큰 형님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니 모두 큰 사촌 형님의 손길이 필요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촌 큰 형님부터 찾았다. 그것이 응당한 일인 줄 알았다. 해마다 이 집 이용을 엮어주고 집에 불이 잘 들지 않아도 구들장을 털어 고쳐주었으며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의를 갈아입히고 장례식까지 깔끔히 치러주셨다. 그리고 둘째 형부터 나까지 장가 들 때도 모두 사촌 큰 형님이 나서서 사돈 복이며 결혼 잔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처리해 주셨다. 1983년 내가 왕청에 있는 처갓집에 장가 들러갈 때도 형님이 나섰다. 변변한 구두 한 클레도 없어서 남의 구두를 빌려 신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 앞에서 걸어가던 형님이 자주 신발을 벗고 밑창을 털어내고 돌을 주워들고 신바닥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참 걷다가 또 반복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 보니 밑창에 박은 징이 솟아올라 발바닥에 피가 묻어 절뚝거리며 걸음을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돌로 박아놓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너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자 차 시간이 늦겠다면서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부모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촌 형님은 다년간의 힘든 노동과 여러 동생들, 자식들에 대한 로심초사로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일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면서 병을 등한시한 탓에 1985년 봄에 끝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도문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했으나 재차 뇌출혈이 와서 몇 해 고생하다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말문이 무겁고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집체를 위해 일체를 혼신하며 혈육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사촌 형님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촌 형님의 형상은 오늘따라 더 크게 안겨온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촌 형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더 그립고 나도 형님처럼 참된 사람으로 살려는 욕망이 커진다. 내 인생의 무언의 본보기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큰 사촌 형님은 나를 실속 있게 행동으로 인도했던 본보기였다. 형님은 늘 교육은 너무 많은 말이 아니고 행동은 말보다 힘 있다는 인생 천리를 가르쳐 주셨고 최고의 인간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 사랑과 사회를 감싸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요지경성입니다. 이슬요의 뜻지, 끝날경의 일월성으로 풀이되는 요지경성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음에 사는 백서이고 부풍의 무릉, 오늘날의 산소 평문 사람입니다. 문관 가문의 자제로 학문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군위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를 익히는 광경을 보고 장차 대장군이 되어 공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경험이 21세 되던 해에 료수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한 단을 평정하고 조나 동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수는 어린 나이에 그 뜻이 가상하구나라며 그에게 하사를 맡겼습니다. 훗날 광무제가 된 요수는 경험을 건위 대장군에 봉하고 장보의 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장보는 동생 장람에게 정예 군사 2만 명을 주어 소안을 지키게 했고 관할군의 대수에게 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임시를 지키게 했습니다. 경험이 소안과 임시의 중간 지점에서 40리 떨어진 화중현에 진을 치고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소안은 비록 작지만 수비가 견고한 데다 장람의 종례 부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임실은 규모는 크나 병력이 분산돼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공격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험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닷새 후에 소안을 공격할 테니 전군을 집결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산을 지키던 장남은 이 소문을 듣고 밤낮 없이 소안 땅의 경계와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드디어 공격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경험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군은 전략을 받고 임치성을 공격한다. 날이 밝기 전에 임치성으로 모이도록 하라. 이에 장수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소안을 먼저 공격할 것을 주장하자 경험이 그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람이 소안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임체 군대는 아군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가 갑작스레 공격을 받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임치성이 함락될 것은 물론이고 산도 완전히 고립되고 장람은 장보와 격리돼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독의 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이는 병법으로 볼 때 상책이다. 경험의 예상대로 임치성을 먼저 공격하자 과연 하루 만에 함락했고 장남은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보가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진격해왔고 경험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때마침 요수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군사들이 경험에게 지원군을 기다리고자 권유했지만 경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승전하여 술상을 차리고 군주를 영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소멸하지 못하고 군주께 골칫거리를 남겨들을 수 있겠는가. 경험은 전우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했고 장보는 마침내 패했습니다. 군행에 도착한 요수는 부상을 당하고도 적을 물리친 경험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과거 한신의 제나라 정벌보다도 어려운 싸움이었소.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전하를 제패할 계책을 제안할 때에는 아득하여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요지자 사경성, 즉 의지가 있는 자가 마침내 성취한구려. 요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수기가 중화민공화국 장군 77주년 경축 조대회산 종료한 연설이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각지에서 혁신적 소비 장면과 경영 형태로 연휴 시장에 새 활력을 부여했습니다.
1: 국경 연휴 전날 고속도로 충전량이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0: 삼엽수운이 새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총서기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거대한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이 끊임없이 제고되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은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지속적으로 분투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정면 건설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에는 올 들어 전 당과 전국 각계는 적극적인 진취심과 본토 정신으로 15석은의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며 재분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압력을 극복하며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는 한편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실현하면서 강대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은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종족 기조를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동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동력 혁신과 구조 최적화, 질적 개선의 발전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을 확실하게 보상하고 개선하며 전년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하고 15차원은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경절을 앞두고 강서성 기란시 길주군은 새로 건설한 대중행복의 집 변민봉사진지를 사용에 투입했습니다. 길주구 신시대 문명실천원 개천몽실은 총서기가 민생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다며 대중행복의 집을 건설할 목적은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봉사단점을 보완하고 변민봉사 장면을 풍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해민봉사를 적극 보급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증진할 것입니다. 정례성 마가하리목국 반전임장 당지부 서기 장청우는 총서기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장총은 당지부 서기는 마가하림군은 장강지류인 대도하의 발원주의장 삼강원의 중요한 수원 함양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층에는 삼림보호원으로서 총석의 연설 정신을 순찰 보호에 관찰하며 고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터를 고수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산림을 살피고 더 높은 책임감으로 록색을 수호하면서 삼강원의 산이 더 부르르고 물이 더 맑도록 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서북공업대학 응고기술 전국중점실험실의 과학연구실은 국가급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공략전에 돌입했습니다. 실험실 조우범 부주임은 과학연구 종사자로서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착안해 핵심 기술 공략을 전개하며 신심을 굳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본토 목표를 향해 나아가린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강인이 향강을 다스리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찰하고 향강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융합되고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지지하며 향강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린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대업을 조신할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신심을 크게 진작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향항각계는 기회를 다잡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통해 국내외 연통의 뇌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년 전망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용납하고 이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오문 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이며 오문 여성연합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용은 습금평 주석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를 견제하고 오문인이 오문을 다스리는 방침과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하게 관철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는 오문의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려기용은 애국자가 오문을 다스리는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고 사회 각계와 함께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실제 관철하린다고 표했습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재상은 습금평 총서기는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양안의 평화 발전을 힘다게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청년 교류를 통해 양안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0: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각 지사는 소비 신경영 형태와 신장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채로운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기획 출시하여 연휴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천진시의 한 디지털 가전제품 전문 상업 복합시설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제품에 최대 500원, 일부 가전제품에도 최대 1,5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시는 8천만 원 이상의 소비권을 발행하여 국가보조금, 보미밖에 일부 제품도 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고 일부로인 친화형 제품도 신구교체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소비자 류 씨는 생활 개선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래된 방과 용품들을 모두 새 것으로 꾸며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천진시 상무국 왕아강 부국장은 국경절 기간 천진시는 서비스 소비 시즌, 갈맞이 쇼핑 축제, 야간 축제 등 다양한 소비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보조금, 플랫폼 혜택, 기업 민생 혜택이 연계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선발 경제와 야간 경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내몽골의 여러 맹시에서는 자동차, 외식, 백화점 등 소비 분야를 포괄하는 민생 혜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의 한 신에너지 자동차 매장에는 차량을 구경하고 시승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적봉시 홍산구 상무국 전야 부국장은 올해 홍산구에서 총 17개 브랜드 첫 매장을 유치하면서 첫 매장 플러스 상권 융합 유치형 체험 소비 경영 형태가 연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기적인 주제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 한 매장이 입점하면 링근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복근성 각지에서는 호텔과 민박 예약이 활기를 띠고 맞춤형 여행 수요가 높아졌으며 일련의 소비 촉진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주시 상무국은 가을과 겨울 숙박 소비권 발행 활동을 시작했고 8천만 원 이상의 소비 촉진 자금이 다양한 소비 장면을 포괄하여 시장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산과 바다, 온천 자원을 활용해 현재에서는 국경절 해변 가족 축제 겨를 주제 행사를 정성껏 선보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휴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총괄 은문평 씨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독특한 해변 해수 온천을 몰입감 있게 즐기며 산과 바다 사이에서 여유롭고 알찬 국경절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이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휴 전날 전국 고속도로 충전량이 2,800만 킬로와트시를 넘어 지난해 국경절 연휴 전날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공효율 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오늘부터 각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주변 도로 교통량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집중 이동으로 인한 단기류동 인구 급증에 대응하여 각지 고속도로 운영 측은 최대 수요 대응 공급 계획을 가동해 휴게소의 충전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흐름이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많은 차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경 차주 리 씨는 10월 1일 차를 운전해 하남성 락양으로 향하던 중 저녁 7시경에 하북 백향 휴게소에 도착해 차량 충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앱을 통해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충전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리 씨는 차가 너무 많았고 현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곧 충전이 끝날 것이라는 충전시설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바로 또 다른 차가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신에너지 차량 충전 고봉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운수부는 차량 연결망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분석하고 주요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설비와 고출력 급속 충전기를 추가 투입하면서 집중 충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교통투자서비스 구역 관리요한 회사 왕옥산 휴게소의 작년 경리에 따르면 대략적인 집계로 2일에는 약 500대, 1일에는 700대 이상의 충전 차량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충전 1일 점유율은 89.27%에 달했고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22시간 동안 장비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건성 고속에너지발전요한회사 왕효희 운영책임자는 명절 전에 이미 일부 고정 충전기 설치를 끝내고 이동식 충전차 18대를 배치했지만 객관적 조건 제한으로 일부 명절 인기 주차 구역에는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왕효희는 이동식 충전 설비는 휴게소 실시간 충전 상황, 과거 경험, 대형 서비스 구역의 충전 설비 재고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장상 연구원은 하드웨어 확충과 정책 보조금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네트워크화된 배차를 통해 충전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창용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향후 24시간 동안 충전기에 몇 대의 차량이 충전할지 예측하여 차주가 미리 확인하고 충전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줄을 선 차량들을 충전 부하가 낮은 휴게소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0: 2013년 10월 3일 중국은 21세기 해상비단의 길 공동건설을 제안했습니다. 13년 동안 크레인이 오르내리며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부두에서 배에 실려 해상 항로를 떠나서 모남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천연을 이어서 전해진 비단의 길 정신은 가시적이고 체감시 가능한 실천으로 구현되면서 문명 교류의 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파 주산항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중요한 길목입니다. 1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영파 주산항 전산항 구역 컨테이너 부두 크레인반 축사걸 반장은 크레인의 키가 계속 자라나면서 점점 더 큰 선박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산항에는 24,000 표준 컨테이너급 초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대형 선박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박들입니다. 축사걸 반장은 전산항구에는 현재 56개 국제 항로가 있으며 여기는 동남아를 연결하는 근해 항로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원양 간선 항로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축사걸 반장은 영파 주선항의 작업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항로가 구순이 대외로 확장되면서 각지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결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림차 방항은 타이의 제조업이 집중된 동부 경제 회랑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핵심 물류 중추이기도 합니다. 현재 3기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파타라 퐁시는 림차 방향 3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이츠 프로젝트 공장사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파타라퐁 씨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항만 기반 시설과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이가 중국, 나아가 세계 지상과 연결되고 산업 발전과 현지 고용 촉진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파타라퐁 씨는 시공 조류를 주로 맡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현지 노동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파타라퐁 씨는 작업 과정에서 시공 기술과 공정 관리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이 프로젝트가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피레우스 항에는 중국 유럽 6회 고속 노선 열차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의 고품질 일대로 공동 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로서 피레우스 항은 협력을 통한 개소를 거쳐 현재 지중해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레우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엘레니 씨는 그리스의 한 해운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서 이곳의 눈부신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엘레니 씨는 항구 전체 환경이 더 현대적이고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며 기반시설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발전 활력이 넘친다고 소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레우스는 서로 다른 문명이 교류하는 중추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리스와 중국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업적 차원의 연계를 넘어 해양 문화, 역사 지식, 인문 교류의 교차점이 될 전망입니다. 항구의 분주한 운영, 해외 프로젝트의 착실한 성과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 공동건설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발달경제체연구실 부주임이며 부연구원인 리보기는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의 가치가 현재 국제 환경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보기 연구원은 먼저 통로 다변화의 가치를 손꼽았습니다. 21세기 해상 비단의 길은 관련 국가들이 단일 통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통로 다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관련 국가들의 립지적 우세를 발전 동력으로 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발전지향적인 국제공동제품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업도 크게 추진하면서 인문, 교육, 관광 교류를 통해서 관련 국가들의 민심 소통과 왕래를 훌륭하게 실현했습니다. 과거 정화의 서양 원정 역사를 뒤돌아볼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초대형 선박들이 세계 각 대항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평화협력, 개방포용의 해양정신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 위에서 중국은 각측 동반자들과 손잡고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협력 항로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1: 15척에는 전망계획 기간 작공하는 국가중대 대표 공정인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공정에 이어 장강 본류에서 수리, 항운, 생태 등 기능을 아우르는 최대 종합 공정입니다. 이 공정이 완공되면 장강 황금수로의 항운 효율이 크게 향상할 전망입니다. 특별기획 조국의 보고 오늘은 삼엽순 신통로 개척편을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 허북성 의창시 삼엽중초 신통로 공사 현장에서 마지막 폭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공준비 시험 공정인 삼엽중초 신통로 선행 굴진구역이 모든 폭파와 굴진 작업을 끝냈습니다. 삼엽중초 신통로 공정관리부 고급공정사 양소령은 삼엽순 신통로 본체 공정이 한 차례 시험이라면 선행 굴진구역은 시험 전 치르는 모의 시험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선행 굴진구역은 전력설비 이전과 개설을 위해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규모 폭파와 굴진 작업에 필요한 시공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엽순 신통로 공정은 삼엽 중추 신통로와 갈주댐 항운 능력 확장 공정을 포괄합니다. 공사 현장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이 많지만 스마트 관리 플랫폼과 복도 위성 항법에 기반한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 시공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소룡에 따르면 현재 시공 범위가 넓어 여전히 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원 위치 추적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 과정의 품질 관리와 실험 검측을 정보화 방식으로 조례하고 품질 추적도 가능합니다. 삼엽수원 신통로가 완공되면 삼엽 중추의 량방향 통과 능력이 3억 3,600만 톤, 갈주댐 중추의 연간 량방향 통과 능력은 3억 6천만 톤에 달해 만 톤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합니다. 수리부 삼엽공정관리사 사장 장총룡은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과 승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강 경제벨트 연선에 지역 간 경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내외 개방 협력에 편리한 항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0월 1일 국경 연휴 첫날 전국 철도 여객 발송량은 연인수로 2,500만 명을 초과하고 단일 여객 발송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우리나라 첫 100메가와트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인 중국 화전 신강 모래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10월 2일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접속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2억 도, 절약하는 석탄은 5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17만 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제로탄소, 고효율, 경제적 대용량, 압축, 이산화탄소 에너지 저장의 새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0: 청도 교수만 제2터널 서비스선이 10월 1일 굴진 작업을 마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도로 터널의 굴진 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세계 터널 대회에서 글로벌 터널과 지하 공정 영역의 50개 대표적 프로젝트로 인정받는 교수만 제2터널은 청도의 주요 도시 구역과 서해안 신구, 황도 사이의 해상교통 압력을 완화하고 청도, 황도, 동일 생활권 그리고 환교수만 일체화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이 10월 2일 전한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무력 통제구에 94차례 공습을 가했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9월 3일 사태가 격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1,350차례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물결, 글로벌 난방 현대화의 기회와 도전을 다룬 2026 글로벌 난방 현대화 론단이 9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3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모인 전문가와 학자 100여 명이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글로벌 난방기 현대화는 발전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단점을 보완하며 발전 동력을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였다며 인공지능에 능하고 내생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개방, 협력 공유를 견지하며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 기회를 다잡고 인공지능 분야의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새로운 실천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이집트 전 총리 에샴 샤라프는 론단 축사에서 글로벌 난방기 인공지능 발전은 자원, 인프라, 전문 인력 등 면에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연산력과 지식에 대한 글로벌 난방의 외부 이전을 심화시켜 새로운 남북 격차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기구의 협력과 합동 강습을 추진하며 현지 언어의 인공지능 응용을 개발하고 책임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공동 구축할 것을 글로벌 난방의 현대화 요구합니다. 글로벌 난방의 중요 관심사는 기술 확보와 사용 가능해서 기술을 자체 발전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로 옮겨졌습니다. 복단대학 부교장 진지민은 이러한 수요는 중국과 글로벌 난방 국가가 인공지능 협력을 심하는 데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사무위원회 주임 이자트 사드는 중국이 글로벌 난방 국가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중국의 경험을 글로벌 난방 국가의 발전 수요 우선 사항과 더 잘 결합시키는 데 유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채방은 중국과 광범위한 글로벌 난방 국가는 인공지능 발전면에서 비슷한 임무에 직면했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학습과 상호참조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 일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글로벌 난방 국가들이 인공지능 윤리, 안전, 데이터 관리와 표준 제정 등 분야의 토론과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인공지능 관리가 포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수도대학 정치학 교수 마지드 부트로스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각국의 각이한 발전 수준, 발전 단계와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사회과학리사회 미디어 정보 책임자 구스타보 레마는 중국이 인공지능 모델 오픈소스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지역의 실제 수요를 결합하도록 고무하는 것은 더 많은 글로벌 난방 국가가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이미 중국의 관련 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지 국민들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능하고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자 평행 론단에서 글로벌 문명 연구원 원장 양백강은 과학 기술 발전과 문명 대화의 심층적 융합은 신시대 인공지능이 문명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 과학 기술의 물

0: 자부리는 오픈소스의 보편적 혜택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대형 모델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한 기술 조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아프리카 민간상회 국제교류부 집행주임 조셉 멘도는 중국 농촌을 탐방하는 과정에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국 간 인공지능 협력에서 농업,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등 분야가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당 기간 남방굴기 글로벌 남방 현대화 학술 연구 지도와 2026 글로벌 남방 현대화 연구 10대 인기 키워드를 발표하고 글로벌 남방 청년설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론단을 전후해 1년에 청년 교류와 싱크탱크 연구 토론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남방 현대화 론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습금평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드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이국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 및 역사적 유물론의 방법론을 견지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관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으로 당의 역사를 평가해야 합니다.

올바른 당사관을 견지하고 대역사관을 수립하며 당의 역사 발전의 주제와 주선, 주류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이 전진도상에서 겪은 실수와 곡절을 정확히 대하며 성공에서 경험을 섭취하고 실수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기치선명하게 역사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적인 인도와 이론적인 분석을 강화하며 당사의 일부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일면적인 리해를 시정해 근본을 한층 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를 기초할 때 당주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할 때 대한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후에 두 개의 역사 결의를 제정했습니다. 이 두 역사 결의는 당이 창건돼서부터 개혁개방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의 역사에서 있었던 중대한 시비 문제를 모두 기본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당의 사업에 일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당과 국가의 사업은 순조롭게 발전했고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전당이 지혜를 키우고 단결을 증진하고 신심을 높이고 투지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야 합니다. 기존의 두 역사 결의에서 당의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 그리고 당주왕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로부터 당주왕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까지의 역사에 대해 이미 체계적으로 총화했고 당주왕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 20주년과 30주년 때 당주왕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에 대해 모두 참답게 총화했으며 내가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총화했기에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18차 당대회 이전의 역사 시기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기존의 총화와 결론의 기초에 요약하고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의 역사적인 성과와 역사적인 변혁, 새로운 경험을 중점적으로 총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라는 이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것은 전당이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다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보다 당당한 자세로 새로운 도정을 향해 매진하고 새로운 시대에 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주왕의 기존의 결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전 당의 역사 사상의 중대한 사건,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두 역사 결의와 당의 일련의 중요한 문헌에서 모두 많이 논술했고 정중하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결의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술과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나는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 경축대회,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0주년 경축대회,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대회, 특히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 등 중

0: 중요한 회의에서 모두 당의 역사에 대해 총화하고 논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에 대한 당조항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2: 오늘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몽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넓은 내몽골 호르친 초원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린 뒤 하늘이 막 개일 때쯤 호르친 우익 중기의 시르다오브 가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들이 돌 탁자에 둘러앉아 이른바 집앞 수다 모임이 주최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말하는 교류, 교감, 융합이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명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담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또 당신의 풍속을 내가 존중하고 나의 명절에 당신이 참여하면서 여러 민족의 정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우리 농목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고 힘을 한 곳으로 쓴다면 꼭 좋은 생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네, 서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단결의 이야기와 시대의 새로운 목소리, 문명의 새로운 풍속 등이 바람비처럼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내몽골 호르친 우익 중기 당위원회 선전부 상무 부부장이며 기 문명 판공실 주임인 왕지국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들은 현지 농목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 맞춰 현과 진에 해당하는 기와 수무, 촌에 해당하는 가차 등 상급 행정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집앞 수다팀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원형으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기 방식의 선전 강연을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기꺼이 듣고 이해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집앞의 수다팀은 연평균 3천여 회의 각종 선전 강연을 진행하여 1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2: 네, 민족 단결 선전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선전은 민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올더스시 준갈기의 만한조 동심 소곡장 안에서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만한조의 선율에 맞춰 만한성성 기락융융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선전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류꽃이 피면 씨앗이 꼭 깨앉듯이 중화의 아들 딸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송백나무는 뿌리까지 이어져 여름적이면 한 가족처럼 정이 깊습니다. 네, 중갈기 당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의 학향매 부부장은 지금까지 이런 공연이 40여 회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선전 강연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만한조의 운율과 노래 가사에 녹여넣어 이런 선전이 골목골목까지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과 이어지는 마지막 1km를 뚫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 예술을 감상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 단결의 정서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민간개인과 문화자원봉사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시장 거리와 골목, 문화광장 등지에서 무형문화유산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만한성성 기락융융의 사회적 분위기를 힘써 조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선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널리 전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학향매 부부장은 중갈기는 이미 시장에는 공연이 있고 골목마다 극장이 있으며 매주 활동에 있는 일상적인 선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따라 부를 수 있는 좋은 전파 효과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이념이 깊이 스며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근간입니다. 흥남맹 울란호트시의 5.1 회의 유적지에 들어서면 엄숙한 회의장에 걸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어는 194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내몽골 인민대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중국 공산당이 이끈 첫 번째 성급 민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초원이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초원 사람들의 좋은 날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해방을 맞은 초원 인민들의 기꺼운 심정을 부각한 동반 드라마 5.1 대회가 상연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어느덧 참석 대표로 되어 몰입형으로 홍색 기억을 더듬으며 홍색 교육을 받았습니다. 흥안맹 문화관광체육국의 왕천봉 국장은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하여 단결의 기반을 굳건히 잘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 제5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장소 우람프 사무실 예터 내몽골 당위원회 사무실 예터로 구성된 일관 3지를 핵심으로 삼아 통합형 연구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홍색 연구학습 우수 관광 노선을 다듬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뿌리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내몽골 민족해방기념관의 방위부 관장은 우리는 붉은 독서회, 종이 오리기, 문예 공연 등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교육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년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단결의 정서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몽골 사범대학 제2부속학교인 흑호트시 제30중학교에서 조직한 경전 낭독 경책에 참가한 이아디아 학생은 독서를 통해 삼천고와 내몽골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자신의 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두구이마는 남방에서 온 고아들을 정성껏 키웠고 민족 간의 따뜻한 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한없는 사랑과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흑코트시 제30중학교에

동상용 교장은 학교에서는 교실의 경계를 허물어 민족 단결 교육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으로 나아가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소보건, 서예와 회화, 민족 음식 조리 등 특색 있는 문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수업 나눔, 연구와 학습, 실습, 자원봉사 등 형태로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리아디아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은 참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는 박물관과 학교 사이의 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내몽골 박물관으로 안내해 붉은 넥타이 해설사로 되게 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사들은 어린이의 목소리로 내몽골 여러 민족의 교류와 융합 그리고 서로의 교류와 융합 속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전국 각지 관광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몽골 박물원의 사회교육부 교육주관인 유경헌은 이른바 걷는 박물관이라는 특수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내몽골 대지에는 민족 단결의 씨앗이 여러 민족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카나다와 중국 경제무역의 강력한 탄력성과 더 넓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나다 관련 기관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와 연구보고서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카나다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무역 협력의 심화에 따라 양국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나다 중국 무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나다의 에너지 및 광물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카나다의 대중국 총 수출액의 58.4%를 차지했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고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물 제품 수출액은 29% 증가했습니다. 이 이사회의 집행이사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앤 비장은 상반기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카나다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아직도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2026년 상반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카나다는 2030년까지 대중국 수출을 5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크게 급증해 역대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초 카나다 하원의원이며 카나다 에너지 자연자원부 국무장관보인 코리 호건은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호건 국무장관보는 중국 방문 기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는 전형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와 연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입 원산지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카나다 역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카나다 앨버타 대학교 중국 아카데미는 최신 연구 보고서에서 카나다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가 투입재로 중국의 산업 생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율은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돕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 국제무역센터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카나다와 중국의 무역 상호 보완성이 크게 높아졌고 중국이 카나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출 확대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카나다의 대중국 수출이 에너지 및 광물, 농업 및 농식품, 임산물, 화학제품, 기계설비 등 수십 개 산업을 포괄하며 소수의 부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기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해리스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상공계의 대중협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간 관리자급 이상 관리직을 맡고 있는 캐나다 상계 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향후 2년간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5년의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중국을 자신이 속한 산업 또는 기업의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있어 2025년의 31%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캐나다 중국 상공회의소의 등군 회장은 조사 결과 캐나다 상공계의 중국 시장 기회에 대한 신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기업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대중국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심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와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늘은 결코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욕만 그림자처럼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일에 발목이 잡힌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영호 작사, 최룡은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서의 관근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청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화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전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철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청소기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무는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의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상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중임을 또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우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0: 어려워질 것입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거센 파도를 해가려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종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 높고 조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미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정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봉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종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 숨겨진 과학, 천연 방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과 곰팡이, 효모 같은 미생물이 번식해 쉽게 상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음식 속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냄새와 색깔이 변하고 유해한 독소까지 만들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부제라고 하면 인공화학물질만 떠올리지만 자연 속에서도 음식을 보호하는 초는 방부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과일, 차, 식초, 계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연 방부제는 어떤 원리로 미생물의 성장을 막고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줄까요? 대표적인 천연 방부제로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레몬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의 고연산, 녹차 속 카테킨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려면 중성에 가까운 pH 환경과 적당한 수분, 알맞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천연 방부제는 음식의 환경을 산성으로 바꿔 세균과 곰팡이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듭니다. 산성 환경은 미생물의 세포벽 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통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미생물은 세포 안의 단백질과 효소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산성 조건이 되면 이 중요한 물질들이 변성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연산은 레몬, 귤, 자몽, 라임 등 감귤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구연산은 음식의 pH를 낮춰 산성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속 이온과 단단히 결합하는 킬레이트 작용도 합니다. 과일이 공기와 닿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은 과일 속 효소와 산소의 반응 때문인데 구연산은 이 반응을 늦춰 과일의 선명한 색깔과 상큼한 맛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잼, 과일 음료, 통조림 과자, 젤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역할도 겸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인체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녹차와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균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세균의 세포벽에부터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곰팡이와 유해한 세균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 음식이 상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를 달여서 그 물로 음식을 씻거나 보관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카테킨의 항균 효과를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여러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 현대 식품 산업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도 수천 년 동안 쓰인 천연 방부제입니다. 아세트산은 강한 산성 성질로 미생물의 세포 단백질을 변성시켜 세균을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아찌, 초조림 채소는 식초의 보존 효과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채소를 식초에 담가두면 오랫동안 무르거나 상하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요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계피에 신남 알레이드 역시 뛰어난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온도, 수분 함량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알칼리 환경에서는 항균 능력이 거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음식의 종류와 보관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염장, 식초에 담그는 초조림, 햇볕에 말리는 건조, 추운 곳에 두는 냉장 같은 전통 보존법에도 자연 속 물질의 화학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천연 성분의 작용 원리를 더 정확히 밝혀내고 안전한 식품 보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천연 물질의 장점을 살리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 방부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알게 되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은 인류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경험으로 활용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첨가물을 피하고 적절한 양과 조건을 지키는 규령입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고 인공 첨가물이라도 규정된 양 안에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음식 속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에는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화학 원리가 숨어 있으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성곤 씨의 사촌 큰 형님, 내 인생의 본보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바이오의 이끼를 덮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을 준다지만 사촌 큰 형님의 형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하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세월이 갈수록 내 생활에 더 크게 부각된다. 하늘같이 믿고 따르며 의지해 살아오던 사촌 큰 형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온 25년 세월. 그래도 형님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속에 산처럼 쌓여만 간다. 지난 세기 60년대 나라 살림이 가장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던 시절이었다. 근사촌 형님도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부모님들은 새벽달을 이고 일밭에 나갔다가 저녁해를 지고 돌아오면서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초롱초롱한 여섯 자식들을 먹여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일찍부터 형님은 지식이 출세의 유일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소학교를 졸업하자 바람으로 부모를 도와 농사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촌 큰 형님은 어려서부터 말문이 무겁고 부지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가타 부타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성품이었다. 언제나 행동이 말보다 앞섰던 사촌 큰 형님은 25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도 집채일을 몸을 내던지고 잘해서 현 사회주의 건설 청년 모범으로 뽑혀 붉은 꽃을 달았다고 아버지께서는 늘 형님 자랑을 하셨다. 1977년 7월 내가 고중을 졸업하고 농촌에 돌아와 농업 생산 노동에 참가할 때 형님은 이미 10여 년의 생산대 대장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로농이었고 농촌에서는 둘도 없는 우수하고 세련된 촌 간부였다. 그때 농촌 생산대에서는 대장을 1년에 한 번씩 갈아대는 돌개식 대장 바람이 불었다. 소대의 중장년들 중 대장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농민들의 생활은 가난했다. 그때 우리 동네는 6개 소대, 180여 세대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대가 제일 잘 살았다. 연말 결산으로 수입 분배를 할 때면 다른 생산대에서는 한 공에 40에서 50존이라 해도 우리 소대에서는 7에서 80존씩 받았다. 비록 많이 공부를 못한 형님이었지만 다년간의 농산일에서 끊임없이 경험을 총괄하면서 쌓은 지혜였다. 계획경제의 엄격한 감독 아래에서도 해마다 상급에서 배치하는 수완전 파종 면적을 보장하는 한편 입담배 같은 경제작물 면적은 밭을 일구어 늘렸고 소대에서 두부빵도 꾸리고 그 비지로 사료를 삼아 양돈장도 꾸렸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한간 시간을 보냈으나 우리 소대에서는 당지의 석탄 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이용해 소직 탄갱을 내리고 석탄을 캐내 이듬해 입담배를 말리는 곤조실 땔감을 해결했다.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면 림장 지도일꾼들을 찾아다니며 보업거리를 마련해 겨우내 종장년들이 산판에서 일거리를 맡아 품삯을 벌어들이게 했다. 그리고 경운기 고무바퀴 수레도 마련하고 온 동네에서 처음으로 400여 평이 넘는 벽돌기와 소사양실도 지었다. 10여 년 생산대 대장으로 일하던 사촌 큰 형님은 후에 영광스럽게 입당도 하고 촌 주임으로도 발탁되었다. 그는 농사만 지어서는 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현지 자연자원의 우세를 이용해 다종 경영에 뿌리를 박고 촌집채소, 모기버섯장, 록장, 목장, 약재배장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석탄 자원이 풍부한 현지 우세로 탄광을 꾸렸으며 그 석탄으로 벽돌 공장도 세웠다. 하여 향내에서 일찍 동방홍 뜨락도로와 고무바퀴 뜨락도로도 갖춰 온갖 부업에 나섰다. 1980년에는 조리 크고 작은 골짜기 50여 곳에 소토류실을 맡고자 현수리국 기술원들의 지도 아래 사원들을 이끌고 보드를 비워다 골짜기에 작은 댐을 만들어 장마철이나 우기가 많은 해에 밭을 호물어 가던 홍수를 잘 다스렸다. 하여 우리 촌은 현과주의 선진 생산대로 사촌 큰 형님은 조수리 개통의 선진 삼일꾼으로 표창받았다. 집채에서도 늘 앞장섰던 사촌 큰 형님은 가문에서도 둘도 없는 믿음직한 년장자이고 버팀목이었다. 형님 밑으로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형님 손끝에서 시집 장가를 갔으며 자식 넷도 모두 성년으로 잘 키워냈다. 그때 그 세월 형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형편에서도 부모에 대해 원망 한마디 없었고 자신이 맏아들로 태어남을 숙명으로 여겼고 응당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가타부타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 나의 큰 사촌 형님은 재집일도 무겁고 번거로운데 사촌들의 크고 작은 궂은일에도 늘 재집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그때 우리는 이웃으로 살면서 설명절이나 잔치, 궂은일이면 모두 함께 보냈고 정말 대가족이었다. 그래도 사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고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다. 아버지는 늘 시름시름 만성병으로 앓으셨는데 젊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1년 사시절 아름자랑만 하셨다. 우리 용남에도 큰 누님이 일찍 시집을 가고 큰 형님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니 모두 큰 사촌 형님의 손길이 필요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사촌 큰 형님부터 찾았다. 그것이 응당한 일인 줄 알았다. 해마다 이 집 이용을 엮어주고 집에 불이 잘 들지 않아도 구들장을 터로 고쳐주었으며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날 때도 수의를 갈아입히고 장례식까지 깔끔히 치러주셨다. 그리고 둘째 형부터 나까지 장가 들 때도 모두 사촌 큰 형님이 나서서 사돈 복이며 결혼 잔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처리해 주셨다. 1983년 내가 왕청에 있는 처갓집에 장가 들러갈 때도 형님이 나섰다. 변변한 구두 한 클레도 없어서 남의 구두를 빌려 신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 앞에서 걸어가던 형님이 자주 신발을 벗고 밑창을 털어내고 돌을 주워들고 신바닥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참 걷다가 또 반복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 보니 밑창에 박은 징이 솟아올라 발바닥에 피가 묻어 절뚝거리며 걸음을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돌로 박아놓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신 것이었다. 너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자 차시간이 늦겠다면서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이었다. 부모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촌 형님은 다년간의 힘든 노동과 여러 동생들, 자식들에 대한 로심초사로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일심으로 남을 위해 일하면서 병을 등한시한 탓에 1985년 봄에 끝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도문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은 구했으나 재차 뇌출혈이 와서 몇 해 고생하다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말문이 무겁고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집체를 위해 일체를 혼신하며 혈육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던 사촌 형님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촌 형님의 형상은 오늘따라 더 크게 안겨온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촌 형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더 그립고 나도 형님처럼 참된 사람으로 살려는 욕망이 커진다. 내 인생의 모내 본보기로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큰 사촌 형님은 나를 실속 있게 행동으로 인도했던 본보기였다. 형님은 늘 교육은 너무 많은 말이 아니고 행동은 말보다 힘 있다는 인생 천리를 가르쳐 주셨고 최고의 인간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족 사랑과 사회를 감싸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요지경성입니다. 이슬요의 뜻지, 끝날경의 이룰성으로 풀이되는 요지경성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음에 사는 백서이고 부풍의 무릎, 오늘날의 산소 평문 사람입니다. 문관 가문의 자제로 학문에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군위의 기사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를 익히는 광경을 보고 장차 대장군이 되어 공을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경험이 21세 되던 해에 료수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한 단을 평정하고 조나 동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수는 어린 나이에 그 뜻이 가상하구나라며 그에게 하사를 맡겼습니다. 훗날 광무제가 된 요수는 경험을 건위대장군에 봉하고 장보의 대군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장보는 동생 장람에게 정예 군사 2만 명을 주어 소안을 지키게 했고 관할군의 태수에게 만여 명의 병력을 모아 임시를 지키게 했습니다. 경험이 소안과 임체 중간 지점에서 40리 떨어진 화중현에 진을 치고 두 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소안은 비록 작지만 수비가 견고한 데다 장람의 종례 부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임진은 규모는 크나 병력이 분산돼 비교적 접근하기가 쉽고 공격하기가 용이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경험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닷새 후에 소안을 공격할 테니 전군을 지키라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산을 지키던 장남은 이 소문을 듣고 밤낮 없이 소안 땅의 경계와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드디어 공격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경험은 장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군은 전략을 받고 임치성을 공격한다. 날이 밝기 전에 임치성으로 모이도록 하라. 이에 장수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소안을 먼저 공격할 것을 주장하자 경험이 그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장람이 소안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어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임체 군대는 아군의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가 갑작스레 공격을 받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임치성이 함락될 것은 물론이고 산도 완전히 고립되고 장람은 장보와 격리돼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이다. 우리 군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계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으니 이는 병법으로 볼 때 상책이다. 경험의 예상대로 임치성을 먼저 공격하자 과연 하루 만에 함락했고 장남은 군사를 이끌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보가 2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진격해왔고 경험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때마침 요수가 지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군사들이 경험에게 지원군을 기다리고자 권유했지만 경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승전하여 술상을 차리고 군주를 용접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군주께 골칫거리를 남겨들을 수 있겠는가. 경험은 전우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했고 장보는 마침내 패했습니다. 군영에 도착한 요수는 부상을 당하고도 적을 물리친 경험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과거 한신의 제나라 종벌보다도 어려운 싸움이었소. 장군이 전에 남양에서 전하를 제패할 계책을 제안할 때에는 아득하여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여겼는데 요지자 사경성, 즉 의지가 있는 자가 마침내 성취한구려. 요지경성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소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7년 고궁 인력이 일전에 북경에서 발표됐습니다. 12지판, 서화판, 길상여의판, 한영대저판 등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 가운데 12지판은 양과려행, 소녀 등 문물의 기원을 통해 길한 양의 뜻을 되새기며 역대 산하의 절경을 재현합니다. 서화판은 문인화와 궁정화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출발해 고궁 박물원이 소장한 서화 300여 점을 엄선하고 이를 시의 산수, 문인화조, 궁정산수, 궁정인물 4장으로 나누어 회화사의 발전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상여의판은 도자기, 자수, 건축 채색화, 청동기 등 품목의 문물을 선정해 자금성의 600여 년 길상 문양을 일상 속에 녹여냅니다. 한영대저판은 12지판 내용과 일치하여 일상적인 영어 읽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는데도 일조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소설 속의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풍스러운 평여 고성의 현대미에 대해 전해드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문물보건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에서는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연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 결합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술은 막스주의가 중국에서 혁신 발전하는 현실적 경로와 내적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계 측면으로부터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지 결합은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행정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막스주의는 자연계, 인류사회, 인류사유 발전의 보편적인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주의 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서 반드시 막스주의의 과학적 진리를 운용해서 각 나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막스주의 발전사는 시대의 발전, 실천의 발전, 인식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우수한 사상과 문화 성과를 수용해서 풍부해온 역사입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막스주의를 명확하게 자기의 기치에 써놓으며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민족화와 본토화를 탐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확한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는 역사적인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 우리 당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독특한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인식했습니다. 모태똥은 일지 우리는 공자로부터 선중산에 이르기까지를 총회해서 그 진귀한 유산들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평은 고대 초요사유에 관한 레기, 레온의 소수를 창조해서 초요사유를 건설할 때 대한 발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억만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분투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 입각하고 우수한 종화 전통문화에서 자양분을 힘써 섭취하였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중국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수 있었으며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당과 국가 사회 발전에 과학적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습공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는 최신 이론 성과입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당과 인민을 용도해서 시종일관 막스주의 기본 논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한 일련의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통문화의 전범을 창조적으로 운영하고 시대적 요구와 결부시켜 많은 중대한 혁신적 리념과 사상들을 도출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민중심의 발전사상과 관련되면서는 초나위공, 민위방본, 위정이덕 등 전통적인 지국 리념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민유헌, 선현연웅, 정기수신, 이덕위선 등 고대의 리치 사상을 수용하고 참조했으며 인류운명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효파만방, 간신수모, 진인설린, 화이부동 등 전통적인 반교의 도를 수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여 형성된 현시대 중국의 막스주의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입니다. 셋째, 두 가지 결합을 견제하면서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에 국민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새 장정의 길이 오른 우리 당이 짊어진 사명과

0: 이문은 막중하고 직면한 위험과 도전은 복잡하고 존엄한 바. 이는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시련을 가져다 주고 리론 혁신에도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기랍을 더 능동적으로 견제해 실천에 기초한 리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실천에 립각해 실천 과정에 부딪힌 새로운 문제, 개혁과 발전과 안정유지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는 희망하는 문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중대한 문제, 당 건설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답을 주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화의 풍반 보물을 깊이 발굴하고 활용해 옛것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참조하면서 막스주의의 사상 정수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정수에 접목시키고 무의식 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인민대중의 공통한 가치관념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끊임없이 해답하면서 중화문화의 내적 생명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론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더 강단 진리의 힘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막스주의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켜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다채롭고 볼거리 풍성한 연극, 공연이 이어져 짙은 예술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경전 연극이 잇따라 상연되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경의 곳곳을 거닐며 사하번 안에 소극장에 들어가 몰입형 공연을 관람하며 여가를 즐기고 또는 전통 찻집에 앉아 옛 북경의 정겨운 일상 정취를 차분히 음미하기도 합니다. 북경의 다채로운 문화 분위기가 가을 정취와 함께 더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그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극장과 소극장, 실경 공연, 몰입형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깊이 융합되면서 공연 시장은 공연 관람에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상해에서는 상업 공연이 6만 1,400회 열렸고 관객 수만 해도 2,684만, 박스오피스는 58억 5,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화 소비의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성장 동력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서호기술계 기억 속의 항주로부터 송성천고정에 이르기까지 항주의 공연시장 역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역사적 문맥이 현대예술 표현과 융합돼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항주시의 문화관광은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규모 확대와 품질 최적화의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는 30% 증가해 관광객들의 항주 방문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서안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현지 별식인 양고기 요리를 맛보는 것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서안에서는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향연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공연마다 만석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연 경제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서안 문화관광 시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있어 남경은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골목길의 작은 매장부터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곳곳에서 남경만의 맛과 문화 그리고 젊은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에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새로운 소비 방식이 남경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은 그 도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경의 신차 음료 매장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관광과 일상 그리고 문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경의 새로운 관광 매력은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의 차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해 관광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홍구에서 청포까지 운행하는 2층 버스 테마 관광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홍구의 상해식 현대적 감각과 청포의 한적한 강남 수향 풍경을 하나의 로선으로 연결하며 상해 지역 간 문화관광 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화관광 상품은 2층 관광버스 테마 관광과 자유여행 혜택 상품, 대민 체험 행사, 관광버스 전용 로선, 여유를 즐기는 체험형 상품 등 총 10가지 여행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로선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여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 관광 상품의 자유도는 훨씬 높습니다. 홍구와 청포는 이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삼아 량방향 관광객 유입과 요트 자원 연계 그리고 고품질 문화 창작 상품 개발 등 분야에서 문화 관광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플러스 수향이라는 차별화된 결합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원한 가을철을 맞아 귀조 팔주강의 목조다리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여 년 전 마을 주민들은 홍군과 어깨를 나란히 일하며 이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이 다리를 친근하게 소체 홍군교라고 부르며 힘을 합쳐 홍군교를 잘 보호하자는 내용을 마을 교약에 새겨놓고 대대로 이 소중한 혁명 유적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군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시멘트 다리도 건설돼 신홍군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구 홍군교가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보며 혁명 정신을 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장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이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진행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에서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길림성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문예단위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이 극 종목은 2026년 문화관광부 중점 창작 주제에 입선됐습니다. 오설장백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 녀전사를 혁명무용극의 주인공으로 창작하고 서사초

초점을 항일 전쟁 시기에 평범한 뇌 전사들에게 맞췄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항일 연군을 위해 후근 보장선을 구축했습니다. 작품은 동북 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의 성장을 진실하게 보여주며 국내 항일 연군 후근 여전사 소재 무용극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극 종목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틀어지고 혁명 소재의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감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입각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혁명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글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로동 장면과 교묘하게 융합시키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촌 시리즈 중 61번째는 현실의 소설 속 동네 가가촌입니다. 문화적 분위기가 짙은 가가촌에는 원초적인 시골 경관과 물맑은 호수, 아늑한 온천 산장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명작 홍루몽은 가씨 가문의 번창과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가보옥이라는 가씨 후손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루몽은 또한 가씨 가문의 방대한 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로부터 가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홍루몽을 떠올리고 홍루몽의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무대인 가씨 저택을 연상합니다.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돼 명청 시기에 번성기를 누린 가가촌에는 원나라와 명청 시기 강남의 대표적인 고건물들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청석을 깐 골목의 양쪽에는 사당 건물과 정자, 관저, 민가, 서원, 암자, 절 등 다양한 건물 양식으로 된 고건물 300여 채가 줄지어 서 있으며 동네 남쪽에는 가씨네 가문 문화의 번창을 의미하는 7층 옥탑이 솟아 있습니다. 건물은 또 조각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동구 밖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조금이 짙은 산과 벌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가가촌은 관문을 경계선으로 관내와 관외로 분류됩니다. 과거의 아홉 관문 중 오늘까지 남아있는 관문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아홉 관문에 안겨있는 가가촌에 들어서면 청석을 깔아 만든 골목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뻗어 미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질서하지 않고 리듬처럼 변화를 보여주는 가가촌은 강남 민가의 무궁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가가촌에는 서당과 서점을 겸한 서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명월헌 서원과 환을헌 서원, 항록서원, 문창 서원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단, 어젯날의 서원의 모양은 벌써 사라지고 건물 구도에서만 서원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가가촌 가씨 가문의 제2대 손인 가계량이 높은 관직에 이르면서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했고 따라서 관저 형식의 건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고대의 관청은 관료들이 묵어가는 료관이며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초반에 지은 사복당은 가가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청 건물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한 이 건물은 유교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건물 사이에 전정에 구멍을 내고 청색의 벽돌로 복자와 록자, 목숨 숫자, 기쁠 희자를 새겼으며 키 높은 외벽에는 목각과 석각,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외지에 나가서 관직에 머물다가 사업을 하는 가가촌 사람들이 청명이나 명절 때 집에 돌아오면 이 사당에 모여 동네 사람들과 환담하면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당 건물의 정교한 조각은 장인들의 높은 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씨 가문의 자손들이 외지에서 어떻게 출세의 길을 걸었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가가촌 동구 밖에는 천년 수령을 가진 측백나무와 록나무가 무성하며 그 사이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릅니다. 넓은 과수원에는 감귤과 대추, 밤이 주렁주렁 달리고 아담한 돌다리로 연결된 두 호수는 그 곁에 넓은 습지와 비경을 이룹니다. 맑은 호수와 그 호수에서 자라는 무공해 수초를 먹으며 자란 오리 또한 가가촌의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 밖에 볕집과 산나물, 고구마 줄기를 먹으며 자란 가가촌의 황소는 고기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고풍과 현대적 감각으로 어우러진 평려 고성의 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평려 고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어느덧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둘러싸인 천년 고성인 평려 고성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에 꾸준히 힘을 쏟으며 문화유산 보호의 후반부 이야기를 정성껏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려는 유산 보호와 현대적 활용을 접목하는 새로운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 실천을 통해 유서 깊은 고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의 활기도 더하고 있습니다. 청벽돌로 이어진 옛 골목에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꽃 향기와 함께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빛이 일렁입니다. 골목에서도 볼 수 있는 전통 희곡과 서양 음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올여름 평려 고성에서는 활기찬 고성 문화관광축제가 뜨겁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관광객들의 여행 수요에 맞춰 산서성 전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먹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음료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몰입형 공간과 재미있는 인증샷 명소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년 동안 축적된 삼진 문화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영락궁의 서왕모와 진사의 송나라 시녀 그리고 북제시대 벽화 속 준마로 구성된 산서국보 대표단이 고성의 옛 골목을 거니며 관광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천년 고성을 몰입형 중국 전통문화 테마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전 틱톡의 일몰 합창 파티가 평려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가극원 합창단과 평려 현지 민속예술단체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고 오래된 고성벽은 거대한 빛과 영상의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과 가사가 성벽에 투사되자 현장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는 지역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에 고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화관광 홍보자들은 골목 곳곳에서 진상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관광객들을 이끌어 수광 칠기 등 무형문화유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한 문화관광 홍보자의 말처럼 산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5천년 중국 문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평려는 줄곧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도관망 정비와 전통 민가 보수, 그리고 문물 디지털 관측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고성 본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전통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평려는 이미 고성을 대표하는 문화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입형 극장을 통해 관객들은 진상의 충성과 이리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평요국제사진전과 평요국제영화제도 매년 이곳에서 열리며 세계 각지의 창작자들이 고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성은 개방적인 예술문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발전의 출발점에 선 평요는 앞으로도 젊은 감각으로 천년 문화유산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서 깊은 평요의 문화적 맥락과 진상의 신뢰, 성실정신,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장인들의 정교한 기술이 다양한 젊은 문화 행사를 통해 오래된 골목을 벗어나 더욱 넓은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대국장인 임준범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태가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국장인 임준범은 금성 문물 복원 기술에 16년간 종사하며 전통 복원 방법의 탐구와 혁신에 매진해 하나하나의 국보가 다시 빛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의 감탄을 받고 있는 청동 대가면이 처음 출토되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임준범이었습니다. 대량으로 출토된 고척 유물은 한때 심한 침식과 파손, 변형을 겪었습니다. 2021년 삼성태 제사갱 발굴 현장에서 토층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거대한 청동 가면의 양쪽 귀가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청동 대가면 주위에는 삭은 상아와 잘게 부서진 청동기들이 많이 쌓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물은 갓 출토되었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고척 유물은 복제할 수 없는 문명의 조각으로 조금의 실수도 크나큰 유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10여 년의 문물보호 복원 경험이 있던 임준범은 전통적인 추출 방식을 뒤집었고 실무팀과 거듭 토론하고 판단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의 석고 고정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분자 붕대로 상아를 한 겹씩 감쌌고 재료가 응고되어 견고한 보호 외피를 형성한 뒤에 완전하게 추출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문물의 완전성을 최대한 지켜냈습니다. 주위의 상아와 청동기를 치워내자 청동 대가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가면은 청동 재질이지만 3000년의 세월의 침식과 토층의 풍사를 겪어 전체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임준범은 추출 과정에 아주 작은 2차 손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팀과 거듭 고민하고 시연해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대나무 광주리를 보고 대나무가 탄성과 견인성을 함께 지녀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준범과 실무팀은 대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의료용 붕대를 감아 대가면의 형체에 맞춰 주문 제작한 다차원 응력 완충 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매장되었던 탓에 청동 대가면은 부식과 광물화가 심각했고 왼쪽 부분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임준범은 팀을 이끌고 초심도 현미은

X선 탐상, 이온사진 등의 장비로 대감염에 대한 종합검진을 진행하고 치밀한 교정 복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압착 변형 부위에는 수자급 플러스 디지털 수단을 동원해 밀리미터급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실된 부분은 3D 프린팅 기술로 연결 보완하고 문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미래 기술 발전 후에 완벽한 복원을 위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7개월에 걸쳐 청동 대감에는 마침내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동안 임준봉은 처녀점의 국보급 문물을 복원했고 방대한 문물의 기형 륜과 문양 세부, 손상 상태를 모두 마음에 새겼으며 문물 활성화 복원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문물 복원사인 임준봉은 재간둥이 손으로 세월의 상처를 보수해 처녀점의 국보급 고청 문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물 복원사 임준봉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타라 창하가 따뜻히 안나란테 니 타텐 리구이 페 아르테벤 우라 창하가 가르치 테른 엄센 막차 뜨그시 뜨그댕가르만 잡을테벤 타탄 울 홀레게치 쉬링 손나 예헤타 바이르레게 태문에 헤오야 타이승이 Тю ма дун